0: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굿가이즈 기온 아일랴 툼카 수쉐가 단파 오클랜드에서 콩크니 라디오 프로그램 하리에카 산와라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0: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흔히 동태복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해를 입힌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칙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대받아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남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남에게 입힌 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안 갚으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현실을 바꿀까요? 아마도 그러한 문제를 알고 계신 듯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념, 심지어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예수님께서는 악의 연결고리, 폭력과 증오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고 하느님께 대신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직접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심지어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받은 대로 안 갚음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용서를 청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순간 악의 사슬은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청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악과 죄, 폭력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선이 악을, 용서가 죄를 이기는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에 억울함과 서운함을 풀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원한과 분노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냥 당하고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멋진 삶을 살도록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마음과 만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 마음,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며 공감해 주시고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시간을 감내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1: 1분 결의 김충섭 신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

3호 발현지는 멕시코의 과달루페, 프랑스 파리의 리드박, 라셀레트, 루르드, 폭맹, 아일랜드의 녹, 포르투갈의 파티마, 벨기에의 보렌과 바니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목격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아직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순례자가 많아진 크로아티아의 메주구리에도 아직까지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5년 시작된 우리나라 나주의 성모 발현 역시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건은 광주 대교구장께서 면밀히 조사를 한 후 교도권의 이름으로 참된 계시로 보지 않고 나주 성모 발현과 관계되는 일체의 신심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가위로 오려버리고 싶은 기분 나쁜 대화의 시작.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도착해서 앉자마자 자기 불만만 이야기하더니 내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품을 내리 몇 번을 해대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짓는다. 마음 같아선 내 시간도 당신만큼 아까우니 이 시간 환불해달라고 외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 감정을 꼭 참고 애써 태어난 척 대화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그날의 대화를 복기해보면 그 사람은 나와의 대화를 위해 단 1%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인사말을 떠올려보고 만났을 때 듬뿍 상대를 반기고 그날 상대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을 파악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열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달할 말을 미리 정리해서 내 언어로 표현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다. 만일 누군가와의 대화가 별 노력도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여겨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헌신하고 있거나 오늘을 위해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쌓아온 노력의 시간들 덕분에 오늘 이 대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흥겹게 느껴지는 것일 테다.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좋은 대화는 노력의 산물이다.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윗머리와 뒷머리의 기준. 아침에 일어나 눌린 머리를 만지다 보면 늘 뒤통수에 있는 가르마가 문제를 일으킨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야 손으로 대충 방향을 잡으면 그만이지만 윗머리에서 뒷머리로 이어지는 어딘가쯤 사라지는 경계를 나누는 일은 늘 쉽지가 않다. 경계를 찾아 분리한 후 뜨거나 가라앉은 부분들을 비교해가며 모양을 맞춰야 한다. 경계를 나누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 한데 섞여 모호해지는 것들을 천천히 구별해가며 선을 긋는 일.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구분할 수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 많은 문제는 익숙해진 어느 순간 구분할 수 없어진 것들에서 시작되곤 했다. 며칠을 집중한 채 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것들이 생겼다. 사람 관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밀리는 일과 쌓이는 작업량들, 그것의 경계를 나누고 유지하는 것에는 상당한 집중이 필요했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지키며 사는 일은 매일 아침이면 흐트러진 뒷머리를 정리하는 일만큼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모호해지는 것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아침마다 쉽사리 뒤섞였다. 덩어리째로 던져진 빨랫감 같은 생각을 나눠야 했다. 반복되는 하루는 늘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기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음악산책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신보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의 성모성 아베마리아 독일 작품 번호 839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의 성모성 아베마리아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어지는 성가로 베네딕투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라는 내용. 예, 1855년도에 작곡된 작품을 레너드 디클로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0: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가도닉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번 스페인 사목 방문의 표어는 요한복음서 4장 35절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입니다. 일상의 근심을 넘어 하느님의 현전을 재발견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고 초대했습니다. 방문 첫날 마드리드 왕궁에서 교황은 스페인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들에게 분열과 양극화 담론을 극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60만 명과 함께 한 밤샘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 이튿날 120만 명이 참석한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에서 교황은 살아있는 신앙이 양극화로 고통받는 스페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순방 마지막 날 바다를 건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유럽 진입 관문인 카나리아 제도를 방문해 사망한 이주민들을 추모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방문에서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치의 증인이자 예언자가 되달라고 공고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가득한 문화에서 침묵과 내면을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전국 부동산 경매에 나온 매물이 2주 연속 300건 미만에 머물렀지만 낙찰률은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0: 최근 주택 경매 시장에서는 겨울철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며 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레스트.co.nz가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정부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96채의 주택이 경매에 나왔으며 이는 해당 매체가 추적하는 경매 기준으로 2주 연속 출품 물건 건수가 300건 이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111채가 경매에서 낙찰되며 전체 낙찰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낙찰률을 다시 3분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낙찰률 32%와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입니다. 경매시장의 통상적인 계절적 흐름을 따른다면 향후 몇 달 동안 경매 활동은 점진적으로 더 약해지다가 8월 중순경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9월 본철이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열린여당은 예산안 발표 이후 별다른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당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쿠리아가 매월 실시하는 납세자 연맹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 뉴질랜드 제1당, 액트당은 여전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근소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권자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심성 정책을 의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 재정을 흑자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쿠리아의 여론조사는 예산안 발표 약 일주일 후부터 진행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노동당이 0.3% 상승한 32.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당은 0.1% 오른 30.1%, 녹색당은 1.8% 상승한 11.5%, 뉴질랜드 제1당은 0.3% 하락한 11.4%, 액트당은 1.3% 상승한 7.8%, 테이파티 마오리 1% 하락한 3.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대로 오늘 총선이 치러진다면 연립 여당은 62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야권 블록은 58석에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선호 총리 조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2.7% 하락한 18.8%, 크리스 히킨스 노동당 대표 1.9% 하락한 17.1%로 주요 양당 지도자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1: 국민당의 노동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에 대해 노동당의 바바라 에즈먼드 경제 담당 대변인은 국민당의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즈먼드는 이것은 자신들이 실적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국민당도 지난 3년간의 공약 파기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즈먼드 정부가 총 사업비 560억 달러로 추정되는 국가 중요 도로 사업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가 2023년 총선 전 전망치보다 44억 달러 더 높아진 이유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즈먼드는 노동당이 이미 양도소득세 도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세금은 뉴질랜드 국민 10명 중 1명 정도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즈먼드는 우리는 올해 후반에 완전한 재정계획을 발표해 노동당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0: 정부는 뉴질랜드의 유전자 변형 기술 관련된 법률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이 총선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 문제가 차기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 기술 법안은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을 연구실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당이 액트당 및 뉴질랜드 제1당과 체결한 연정협약의 일부로 원래는 2025년 말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개혁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약 1만 5천 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중 다수가 법안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전부터 충분한 안전장치가 추가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일요일 캠브리지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현재 법안의 안전장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현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뉴질랜드의 수출 경쟁력과 경제적 명성이 유전자 변형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제1당이 다른 정당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이러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국민당의 재무 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노동당이 추진하려는 정책들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182억 뉴질랜드 달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와 재무 담당 대변인 바바라 에즈먼즈에게 노동당의 지출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사이의 격차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즈먼즈는 곧바로 반박하며 국민당이 초조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의 숨겨진 청구서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노동당 정책들과 그 예상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민당은 노동당의 신규 지출 규모가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노동당이 제안한 양도소득세로 같은 기간 거둘 수 있는 세수는 28억 달러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182억 달러의 재정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이 국민들에게 솔직해지고 뉴질랜드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필드에이스의 높은 참가 열기는 현재 농촌 경제의 호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가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지출 여향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유제품 대기업 폰테라는 앵커버터와 메인랜드 치즈 등의 소비자 브랜드 사업을 42억 달러에 매각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주주 농가들이 상당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은 이 자금을 장기 투자와 부채 상황에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 부분 부채는 2018년 정점 이후 약 5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단체 농민연합의 회장 웨인 랭포드는 올해 필드에이스에서 실제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농민들이 새로운 농기계를 구매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행사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필드에이스 협회 최고 경자 리처드 린드 루스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정치인들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린드 루스는 선거의 해에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며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만나 원하는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드에이스 주최 측은 올해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빠른 성장이었다며 이미 내년 행사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

0: 2016년 필리스는 13만 2천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특히 개막일 방문객 수는 최근 행사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와이카토 지역에서 열리는 필드이스는 농업 관련 박람회로 전통적인 트랙터부터 최신 농업기술 혁신 제품까지 다양한 농업 장비와 서비스를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필드이스 협회 최고 경영자 리처드 린드 루소는 행사에 참관 전시업체와 판매업체 부스는 행사 한 달 전 이미 모든 매진됐으며 총 1,100개의 부스가 운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린드루스는 전시를 원하는 업체들이 대기 명단에 오르고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성장에 따라 다른 문제라며 주최 측이 내년 행사에서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가톨릭
1: 이어서 계시할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 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주일미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미사는 주간 첫 주간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첫 주간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을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 주일미사의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또 제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에 대한 내용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요한복음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요한복음의 간단한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린 다음에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기적 사건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뭐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하긴 하지만 용어로 좀 달리 쓰고 있는데요. 이 디나미스와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있는데 공간보금은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좀 씁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보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어 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랄까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식, 뭐 표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지판 아 이쪽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여러 기적들을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딱 일곱 개의 기적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개의 기적은 일곱 개의 표징은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빛이 누구이신지를 일곱 개의 표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고 또 누가 생명을 가져다주고 누가 빛인지 그 누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그 기적, 표징이 일어나면 그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그 밑에 담화문이 함께 등장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대화가 자꾸 등장되면서 그 기적의 의미가 이 대화를 통해서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나의 첫 번째 기적 표징이 일어났고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데 이 카나의 표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담화문 형식은 아니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표징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카나의 그 첫 번째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기억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정결례독입니다. 이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이 몇 개냐가 또 중요해요. 그게 곧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마르코복음 7장을 말씀드리면서 물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정결례에 쓰는 물독은 바로 정화를 위한 물독.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죄를 씻는 물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죠? 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이 여섯 개입니다. 근데 여섯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것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당시 때 뭐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늘을 보면서 관측하는 이런 점성술 안에서는 눈으로 움직임이 관측 가능한 별이 일곱 개입니다. 총. 그래서 7을 완전수. 그래서 이 세상의 운영을 알 수 있는 숫자라고도 이야기해서 7을 완전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엔 성경에서 영향을 미쳐서 7은 완전수인데 그에 비하면 6은 불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한 즉 율법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물독이 여섯 개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통한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게 정결례독의 여섯 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독에 있는 물이 누구를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로 그것이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죄를 없애는 즉 구원의 방식은 정결례 물독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카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뀌신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창조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이것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끝으로 채찍질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 내쫓아버립니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시는 가운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유다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을 46텐에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남겨라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즉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구로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것도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뒤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은 예레미야와 또 에제키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31장 32절부터 34절을 잘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즉 새 계약은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은 뭐죠? 유다인들에겐 이걸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유다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탈출기도 19장, 20장 이후로 십계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규정들이 나타나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떤 동물을 갖고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가려내는 어떤 규정집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탈출 때 맺었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 조문의 중심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 조문의 어떤 규정들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다시 바꾸는데 그 계약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계약이냐면